0: 떨어진 데 뒤뜰문 났던 멋선 불러가면 바깥 보너스 빵
1: 비싸 계속 반짝이
0: 때와 그거 얼굴 너는 한 장사이 마트로 농세 운하쌤의 비쇼옹코 피파 월컵 비에살 커피 시즌 파티노 스파운 호스 반드라딘 대기 팀마이나 삼보 삼포나 채널 해 백엣 보너스 예디 아재 유무화이고 사이나 바레 아재 너지게코 딜러 사이 마트 와 비쇼옹코 커스터머 서포트 순내 142 1744 와 삼포트 걸고